0: too wicked.
1: 인디홈 여러분들
0: 이번에 그 날까 살아가. 와전 기리사 스트레이트.
2: 야만. 야만. 마시비아. 네버스비아. 네버스비아. 아니면 바 보이콧 버린턴.